지야바 하이노 하이 하들의 둥그이 당비로 수만이 울어 와샤우슈 그란 키탭나니 쨍구 노발 하이케 약놈이 힘을 방위 빠요 뭐 북하오 카시그이 동고 트이베이 박사보 무답 무답 글라이 동나니 우종자고 뚜야하이 비니 거론 나하르나니 탕케이 삭삭눈 어느 고안 따복 번호미 젠나니 부자리나니 아축리나니 판크리아니 타니 하이 흔의노 스랍사니 우클럭 우클럭 수이나하루와 번호 나식 푸르삭니 바글이 이태샤 꼭럭니무 부카 카므리나니 바글 아니 망고는 그달 패그루 와트이 바이 샤풀 자그 부다 츠라이 츠라이 키 망노 따그 히무 제스 라마누크삭 크랑작 삼락노 미히무 카카마 마코크나 미쨍고 아니 코랑노 스릉게 히무 앙노 아로 이망노 카오 주이 능아노 사호르마니 와샤 꼭돈 러허마니 모골바이 탁작다북 미니바야니 아리 시아리 꼬볼작 살님 강하이 꼬토마 사우 능바이 앙케르니 북하뚱 플라마니 사독마니 코란록노 아노 무두럭 툼상푸루 하이노 하이 무종 피로 떼와샤 허로 북한어 칸디나니 바그이 띠티차 꼭럽니몽 능아노 사카이 사이만 숙이야 고다북보 니니 동문노 사이만나니 무중마니 미양뜨이 파이 항 능사마니 꼭타이럭노 우클럭 우클럭 힘의 나이나니 힌마니 라마 펜삭뜨이 웅메이탕고 앙시야 웅야 가나뜨이 힘의 탕께 니니 벅합웅마니 무캉 스랑사마니 승사마니 하이흔의너 태작 벅하노 땅코그이 리마니 니니 아로 꼬촉퉁흔의 나이뚜그이 똥마니 따복니 시미야 능 하이노 앙보다북 무이뚜 많고 벅하바롭마니 뜨르뜨르 야프리세오이 힌마니 힘나니 쨍사마니 나하르게 따북 보누후르쿠 닥닥 알라마노 능 사케 따북 보증 아저라오 탕그이 많고 박사케 야프리세나니 바그이 비테체 꼭럽니무 트위쿠 도간하노이 북한이 배박노 쿨로그이리마니 노반니 쿠리오 니니 녹타이 니라마 부추고 누후뜨이 누후이라테이 누구다북 북한이 배박 파사몽롱노 그방마 고통아똥고히니 람리마니 꼭타이니 보골노 카오이 히설럭설럭 무캉 그라케 엉커리파요 무클랑 무클랑 모콜바이 꼭피니 러허로 타이풍 떠라니 짜르사카오 아주그이 하이딩크나 니니 무캉니 거론 핀디리 핀디리 웅작 비잡니 모콜 디샤오이보 디샤오이토 보이미야노노 판푸누그이 떼와샤탕그이 파요 하이흔의노 쿠로그이 마리오 벅하니 까리오이 코로고 트이구도 가능흔의 디테체 꼭럽니몽 키비작 벅하 따북레 스라이 스라잉크나 헬랭사사옹그이 똥톡크나 주무이 하이딩크나 니니무캉니 거론 핀디리 핀디리 응작 비잡니 모콜 디샤오이보 디샤오이토 보이미야노노 판푸누그이 떼와샤탕그이 파요 하이흔의노 쿠로그이 마리오 바는 떡샤떡밀리럭 모그이 무캉 섬 디테체 꼭럽니몽 키비작 벅하 따북레 스라이 스라잉크나 헬랭사사옹그이 똥톡크나 주무이 건어바이의 샬크스